0: 디린지 간주 표가 지름난 토마 최단 시리 지름 공 송주 당 대제 표시 뒤리 투구 지름 지 공수 나란주 표도 마타 시몰레 중외 미랍 철주 당 대제 나란주 중외 컴 등급 미장와 규신배 거 투구 주의 경리발 시에고 버때 중감라 쪼바 차와 당 중감 미장와 차배 거라 담주 당 표시 제림배 샴도 운영을 중심 디린지 지름 가구조 수주를 토마르 최단 시리지 레름 공 점리 남바치타 사바르 시지 페마용기 우리 라나마치바 점리 시베 대변친보 라제 시시 중인 진호 공사 땀고인 치무 촌에 그린 쟤나베 투지신 병원 신시 니르 슈이
1: 아니 우리 시와 시에서 너네 도대시 병원하쇼

시 내내 와고 와라야 내내 진보도 죽어도 죽네 와고 와 아, 아무 진보도 죽어라야 이제 더여도 제주 죽어도 어, 진보통에 내 이전에 죽어 아세요? 아, 멋있어요 님에? 아, 아무래도 바래이네 그게 어, 진보도 그래다 어, 더여도 제주이네 죽어라야 아, 사다 예외 친구도 아주 이제 아, 예외 어 当然会有人进入过地里面当然他们说这个里面孙子的这个感情觉得他们的一些说可以控制这个的机会当然要用那么的经过就都看没得办法呀人家当然就被经过的话就被带走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捉了经过的被

0: 양 짱 뜨는 데 타오자고 어제 내게 캐 전주 밖에 타오자고 오늘도 캐리 떠 아유 아유 개양 정면으로 그러시는 데들 다 차라 뒤에 풀어 뭐 이렇게 짱 뜨는 상에 대해서 이제 보다 와서 간다 근데 짱도 짱도 써야지 지금 내 짱 써야지 그러나 그러나 나도 그 양 나와서 내게 그 양을 지금까지 정말 있는 뒤도 짱 써요
1: 언제 그때 하자 나래면 지금 와서는 나도 깨끗이 하고 나야 그런 안주 그런 사상은 그 니도 뒤 니도 차고 유산이 니도 차를 깨끗이 하고 차가 떨어지는 차가 깨끗이 하고 근데 니도 차야 니도 차를 동용받아 그런 니도 그러고 여러 짓거든 니도 챙겨내 마도 넘기 니도 챙겨 마라 나 어디 가다 니도 코라 깨끗이 하고 코라 깨끗이 하고
2: 确当昔日的内幕公，主要他当这边信息组件金融公司监管全部权利个人在内，为突击性被网监十一年的徐世民，被卸卡三六人。